0: 살림 부산어. 할로.
1: 이제 매주 애드시. 매주 찍고. 빠게 마시죠. 근데 막
0: 그렇게 갈라고. 카이도 코노. 진이 여기 뚝뚝 가까워지 뚝 마시니. 그냥 밖에 와서 그냥 살짝 막 그래 그냥 때 뭐 쇼라.
1: 근데 어 컴퓨터 라. 뭐 밥 좀 먹고 했지. C'est sous Jeb tombé, il va pas me comprendre.
0: Allez, mettez-le dehors, allez, allez.